0: 메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뭐저 좀 뒤쳐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험으로
1: 난진이 장찬지 로그 간중도 팀이초라 사자간중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아자 괴지시 여바담 만케와 신종종다 땅종촌니 임바시 년다다시 괴지시 여지 겐근 딘지잠 고모 녀야보 쿠토지 미비 제모 고인시가 면대문니 따제시기 콘스로 벨로소리가 호메 민주시바시 도제지링기 간주 고나미다 캬바 포미라 다구바마시 생간대당라야 도낭시 귀히 숨바당 니마쿠바당 생간무디위 만조라 니드라 고슈 민주 양양시바당 나위 민주시 귀리라 미수간니 민주시지유 공기 참아 니야보 쿠토치 간조라양 로디본도기 숨바시 도제 체링가 텐디로쇼치 람보나 캬바 킴보히니 고주여 다지비에 체니로니 콘다리로라 다돈조기 차마 란라키힌 란다시보로 캬반 반찬 케미라 디르주가 캬바 나위 키르신여 체미 추세주기 잔라 콘조 시종종다 던조힌 나소 텐잔야 자코마신와라 네게 자히다 최딘정고 괴디샤 여지야 민균기린기지야 리드나 휴유 도제치링기 대징외마 담만자와라 제와키비 니니 통지미비 나무차마 콘츠니츠 구지리 만디히 숨바담 도제치링기 신소 동요 담보나 로버트 제미도 제비 아자기시 제니디니징아조 파마니 뇌체추 제와키비 아자기 허디에 사란제위 다제시바지 짐바토와리 소라 년카미바시 소롱어도 주바다 벨로소리가 호미 민주시니 가마 교자 손지 콘렌지 짐바스윈 규지 세가자 손지 말리 랑토유 왠장 공기 세 칼람리히 게자 치기자 마히바라 메니 던도케니 데바다 다제비에 체니지니지 고모 콘 라양의기 도제 체링가 라반규히 카니 고친히 야양 되발리 nga ma chowi do ji chirin ya ko mi ge ba xie ji xi ba li ge ja chi ji jiang tui ma tu do ji chirin ki se la na zu jian ni jin ba yang ga song ma xiong ke la yang xin du ji du nga yue ba sui xi ran ye jin bi zhen la di ni kong su ro je wa sa ba jin tu na ge ma rong xi sung ba xi zhou nam cu gong se ba di na kong su ro je wa sa ba jin tu na ge ma rong xi bi go yin

0: 난저기 차니 나이 님바다 총바 톰바 지스 톰바 이 바이자 다 대답을 하지 않나 지터바스니 왔다 키바 몸보지게 때 얘기요리 님들 너가 저 치르세리 도스지 키람바이나 아니 대안도 보지 그리스 대안도 보지 그리스 다 왠저 시다 치르지 내가 책까지 갔을라다 책까지 달랑으로 진더바 메스니 들으소 그리 배차이가나 아 슈파 치세 담버 말리 랑세나 따다 간소 시탄카나 말리 롱샤 아 디시비크티니 디디 땡겨로 아데 가르세들이 아니 아 치세 담바이 봐 다음에 저 치세 담버 말리 말랑 히비가슬라 샤와 강 디디 가스 샤와 강 마지 바데 마인다 데타비 치르 시탄카 간소 체케 야는 르게요리스 고 디세도 고 땡겨 봐 인자 체케 야는 르게요리스는 간소 키바 리지 그 치르스나 미세 그 체가 되라 아니 진도 바세니 지 마야니 고참아데다 지금 이니 바리야고리 다 얘한테 많이 받아 권히게만 나이 내 니게 좀 받으소라 가다티스 장티스로 아니 까만 볼 체르잖아 아니 고라 아 드니 응이 많이 봐 아 드니 짬보아 야나 딱과 야나 진도바 오다 데르 찬로 그리스 짬보아 아 드니 진도바 데라 찬로 그리스 그리 진도바 찬로 그리스 아 드니 인들다 아 나이 니게 아 드니 덤바 아 드니 님비 나츠 데니 dominance tsete ta deso ju korra nga so sa hi cha ji de ta de ne da ji de de ta de dan ju ge zwa ani sun ja bu ji de ne ma gu ji ji ji de de na ba ni ji ge ta deso ju ko ni ya sa yi ji na ta na ya bu yo sa re ani ta mo de chi re sa na pe bo chhe la yug duks de ne pe bo chho la chhe la yug chen duks de ne yug duk sa an de da yug chen duk sa ta de ni de de ni ge de ne la da te Ani nai kanga yas, nai kanga yas, bimbo chila yunduk, bimbo chila yujenduk, nini ka lara tera chepa kane jo sa res, di kora samu ki tati na. Tene nima da chere isa dilo, tene goza na chus, kaya da chakiko che, goza na chus, goza na chu hibi kaji nada te, ani nai la ngizu na jiga mandis, kada nai jila ngizu na, tene nai kanga res, te chere zima tuwa niva shi. Tuwa samba da chere isa na, Nāntu nyorwa nā kāpār lep tāp. Ndi kāji nāda te, nāntu nyorwa nā kāpār lep kīpi kāji nāda te, tsekai yīna mīs. Tā yīna yīngibī jinsēt kāna chirīs. Sāni yīni yīrtuwa, tēni ndasun jī kōla, anī sāngīrī, tōru shī sāni xieji te yīn. Anī tērī tīsik jīnbī, lōdī jī tsānta nāni yāji yīn. Anī lōndī jīmā nāna ngā tsō yāng shēn jari yōng, trahi dēlē.
1: Dāyā mō.

0: 一个人怕的路给读书的第一读到了带不给这天的真可是的哦。这是今年一三岁起我才送你对你同意让更新恰更恰求我看着点这两把门推店的身边参谋的求选党亚选若选机没用我下跪雕像周边三个家修作能帮着托三的马萨的西北的下一集他当帕小哥来个也不习惯这年周六个我才有你这年定答应我才你不你妈呢这年级孙科的帕跟我才经历这次干嘛这个钱 下顿人却用眼拉基地对责任就位免接党出来修把的下那些的各能新碰下你说的那两句大走你都还是想对下落的碰不长那人如今通党三刻的你也能想下的普鲁这笔七年时期此局也拉最宽个等你那别的顿把个七年也三岁前我就送你顿通米上更新总能顿三节来行个等你人民恰把恰就到你却看着就到顿这一拿了顿这连把银子个 等你端的插多个插满的一趟街了确选到亚选入选从妈妈用力呢来个的插嘴巴这个来子看个周坑的接下来了雕像周边三个了修书谈街了帮着托上的马萨西部就到你下些街他做就到帕小哥来个从妈插嘴巴这个来子看个等你把他端把个七年周六个我想要你七年端答应我想你把你妈拿走你那开心个
1: 今年级孙科爬个俺家经历这次干嘛这个下总大干嘛这个下里跟我出行个等你下顿个人了秋龙从马伊拉几顿个对称就差里头俺们面积多出来休息个下话都说出来一直困个把他顿把个其他过来休息呢了普鲁这边次年学期次就一下子困个等你大大话这里了你就往啥去买了个看不起去就是的好去接了大安的你就往没去看不起去为有接了吃点人本吧 세브라치 쮸네 락바남리 단도 두카마 쮸레 샤룬 삼스 남코르치야 차춘레 치주제네 빠상 돈저르 뱀바네피 로제도 차로 토서 그바마 타 베더 덴반 주완데 매춘이데 캄시체치도 줌치 텔라티니 요첼라 차추 파치데 렘바 파피치 데니 치바 쮸네 락바남리 도두카마라 쮸레 샤로 근 삼스 남코르치야 차춘레 도두나 베더 덴바 그 차추 덴정보 바르제도 데 치주제네 빠사 돈저르 뱀바네피 로제도 차로 토서 그바마즈 타 덴지 자드카마 주탄 근제블라 덴지리도
0: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1: ninggo chutu nipa nila da sutun sam kal. Saan ni pöyos nyek som, zap asan, njongchu sami. Naan ni pöyos nyek ye, zap enpa, njongchu sani. Ye ni pöyos nyek nga, zan nima, njongchu melao, ta indi buja loto kyo tsar.

0: 这个冲冲改那呢几六年吧的对呢和尊起来是比那一定你没比刚是用为原点从嘛帕玛以经历凶完硬币可是帕玛以这个冲冲你就最起多的提最起开始洗吧的罗那以七绝的卷翠起来干嘛过啊多洗出出动出出的卷起卷出出水体大多不容得阿玛以洗出鸡蛋用起来这么用一个你跟着融合出个各种难度起用些操心的时候第四罗这以宗教习惯起为根请大起出个一操心你给他去吧出个入部也不没事看也是心你旅子弄清了我把学说呢出个啦我最喜欢就比大事出个啦我最喜欢就拿出个一操龙体能把家里偏把成长养员嘛是大象啦出个一我最喜欢偏头蒙不约比过书记营没孙这些英雄我最呢旅行恰定前没在时年苦为清大街去出个一我最起啰嗦提了轮眼写嘛是一那样清大街街去达到出个一路中苦不及不当用钱蒙不直接约时机写就约日天清大兄啊街街去出个了恐怕总这些就不当哈小啊破出啊所来个些就比图你出个一和尊重冲击滚水所中洗去去。清大街出个了您的清理卡街领间了自你这就呢。出个了领间虽不起约把丁。用钱这次机清大街贵比清理丁丁昂就是。出个一好小当破处啊女婆啊所起啊我这里个冲冲听你。出个一我做了个星期三路的人心所中洗头洗。这个兄弟你我自己公司所中写着第一这个以滚水中部写察觉偏把千步越皮这家开把卡切记这个以我自啰嗦提了心得自同千步写着去我自写着呢米舍姐自己点笔小娃写银笔这个穷穷银对你我做了个不行呢这个以我做了个人写笔公司查你你是这错我做你特把好过当这个也我做了感谢心呢没心情我准备了亲自心你是比就能了亲自心吧这个也我做了感谢心呢是能跟随要么写说说写图你或尊重重他错失了感谢没心了乖乖感谢你日听说怎么理解写开要么写恰吧这个也我做了感谢心呢是你我做图你是准备准备的我做牛村头吧三准的三所路中写特别及凶事你那样门儿请从路所提我觉路所过做向前你从卡送有事见呢路所也没有的弄得弄啊丁三请到门不写起日对不自提出给苍龙党请从路所定义所自己权你从门不写给我请那给按党部出给路中了居多写吧党按你吧都跟着门中了居多写吧安松吧看你没你了就多心吧嘛多这个也是因此端大了请到拍戏玩就多洗这个嘛洗对我图我最喜欢的这个苍龙子提了他就容心着对您个千步定决阿们这一刻哈佛落着七目七里去进去罗尼黑拉子我做了个不约吧当我做了个不没比这个了今天寻就洗吧去我做了个不约比这个千步差机当我做了个不没比这个千步差机你该说起这段中啊的是你说在这段教育应把一度用到你呢若是三路的他是弄啊轻松卡这期出个来将为最新结果我妈的连同没今天卡这期上呢出个来要学准微博错啊龙死学徒吧当出个来明年可有成长没用啊是的呢出个来将为最新切学定义吧我这些就有感谢顶着钱呢请大家荣耀所出个来我就感谢的林金刚一家可就马戏请大家出个来将为最新等着呢出个今晚是做脱的黑绿心愿没把当是做了偏头没皮没去强硬戏请大南起出个来将为顶着最新起出个银儿最近来自小马戏大东银可为三百没把当没行了偷工没那晚没写恰工作戏请大南起将为最新等着呢出个苍龙铁了能把千步做戏算了请大给弄出去我觉得三诺一这个修金千不动啊请大卡这期就连这个大大却路中养母马进呢起码让下估计是七八档然后却多多 제제 닌달레가 칼레친디 제신가 데나 공촌데 로종 야모 마지니 시바레 서슈지그 데나 도남마시비 개차된 소이 저글라 농초제 아주 산노시 잡았다 마신장 아주 시비 존재라 존조 마시비 산노시 잡아시 마구바시 로소 칠리 키친치 아주치 초고 초위종 소지 뉘발라 용달 처바마시 주보당 신강 소지 텔라야 편바 몽보여시 서신도 데나 제 아주치 차준 코조 야도 동안담 조칸치 님피 선종 고베 동화 리친치 아도 흉전 톤니 리친치 차시 야무 톤니 안수 아주치 주부 용달 처바마시 저도치 차시리 향 핀토 친보여시 니 아주시 뒤 초기에 라바닌가 고슈시 구바딘 레바 인위닌가 용달 톤니 덴체당 튼피 상세당 조수구피 상세치 차시 구버 톤니 초기 로존네바 토른조토 숨 아저씨뒤 초기 차지당 자제시 구바딘 초기히 예세당 타주비 뉴바 소중라 편바당 사준지 뉴바당 고슈지 뉴바 예지 손조토니 초기히 사준 사대 동와 편바 친부여시 사대 개바 춘중몽부시 아저토니 로고 제바시 시야 아저씨 초기히 레라 좀바당 롱그지 레가이 남조 소중시바당 林间准的西达银口音的西文间准的西季节苏兄提了平把清不约西等着西呢这个楼州杨木西恰巴了平把约巴咱们西即使没平原金西恰巴了杨平把清不约西我最起初给清大了新婚西巴当没新了新婚西比三农苏兄西团西周我最起比公西西恰呢初给荣金荣克荣固荣吞 别准黑米姐滚雪松坡苏兄西托巴当从而容家培育女巴七西托巴也就尊连姐听到七西托西滚雪地措阳平原姐姐没写差别就见做事对我最西比出个没心情啊做了养大比大当亲托巴当我最去准备了亲自写西巴没心情啊做了尊重写西巴我最慢慢了鬼子写西比想写进去没写差西
1: 姐，我最喜欢出去跟新女人打，跟俺七岁姐听到用他团里，或尊重穷打，感谢百家姐滚雪松不写差的，这个啦，学做吹皮，女学松不写差脱去。哥，我最喜欢脱，出去容容索索喇叭过年，可有人不写追你？容索索，我最准备龙蛇血脱把丁，我最姐跟做爹，等在年龄啊，娘做脱鞋。姐，这个清仓给那个农小男。
0: 亲们的念头，那个西巴当，念头龙是西巴丁，轻松跟着我全部差的，请大家出个八折，再先喷你，长腿娘女姐轻松写差脱鞋，罗江这个这么错，俺最爱巴多，俺最下进呢，没时间自己点别小娃写硬巴的，行了，爱归巴当，俺做错嘛去，俺做了个性西巴当，俺最对南阳为东把我写归。
1: 阿姐有多个干事，当的使用个，有没入手月？财政党团比过年，两个给谁写个？现在青藏路所里拍卖业过多个学习人，若是不赶紧去写错车，怕送个不打，也送给过二十位当被下当。现在破鬼部写信了，不看到写信重写位，当被那弄得扎心个。
0: 对，六六年时呢，青春期合作了一笔东西单，也呢，拍卖难期三笔过多单，陆续以他拉拉不比利息接应不起。从此呢，拍卖难期容器没具什么了，陆续送不当行。这个呢，属于年龄期没些东家呢，没难期，怕送给不当，也送给过二十新人中，全部写了。提前，这个呢，陆续安排的，买来他写钱，当选着吞呢。 门南姐，破格部写信了，不看到相信重视信，敲门写。对了，爸妈过多进去，这个卷筒金写信写不当，爸妈国民南姐，这个女美男写信写不能，啰嗦依旧干的，原定认真探索起这部分就是。因为呀，这点姐爸妈说的，刚一那样，荣格这个一句了，有点留不下的，卷堂金多动对吧哩？国民女美多动三天再讲有没事。
1: 帕曼南姐三笔过多，让你进屋去，容器没住什么的，出个一滚水塘，没事。刘兰姐啦，就近认真探索下半天，小早听见曼南姐不睡了样，前边多么凶啊，天从月马些。
0: 대위 친송기 로소동캔티 지딘 파마주 삼비 고도 지토르동주양 남매던 조문송 시 친송기 로소나 저거 나순비 지른처치 로소 체바진신인비 시소단 로자이 로소소 로소 강기장 차시템이바임 두민지 로소인데 동캔나 친상소소히 친다디 저거 예 파마지진인힌 친나나리향 로소지비 용로단 자위히야 로소지비 카쇼단탈람 로소 춘이다 신강 동조기 치출소 뇽장닌구바나 시마구바시 원장 비신조코치 친다 용치 제차구치라 친창 로소인데 시당 고도 메바틴 저기 이샤와 유치 기긴다 양나 로자이 로소라 딘비 나바하장 원설도보휴 다도 친다디 농가 제차 둔치 이문바다 이문 시진인비 저거라 노쇼지 로소 태바몽힌 장쇼지 로소 태바뇽 라바도 안소이 친나나라 춘나 로소이 쇼니 바준시비 배차담 뒤대 양나 기겐수의 힌니도 윈부구치 둔리나라 파마수시기 다히힌 친다수시기 딘용암 데다자 너디니시나 뒤레이사바이 미시치 리왕 칼로종킨수이코나 자도 촌디시신비 인순보시기 팔수인양 류친지딘시말라 조비 룬수시다 양나 사바탐치 류치초돌센시비 룬수룡연반다다기 리와다 리자진지어 본부 몽부히 살라 덥조아갈라친 다나 부지에 친다초 고도불위치도 통자치위 훈퇴무지지에 친창 로소이 지모라 팅지다도 기진 루순치 초거이 파마 종키시이나 초거 총총수 도말 모히비 무보나 효부다 나자 뉴그소인바담 초거이 파마 신조와이나 디라기 초거 도말 소리다 다리 힘버소 모히니 인생 계잔디히 츠순니 조기 주지 힘니 쯔송당 매예 구슈 파치와 친다기 눈저시바디 시도토비 친다기 신니 쯔송당 매예 구슈 소치 조기 임마치 바차 소태 메바히 야여바양 쇼라 히도토 친다 추추도 친다 라시바다 친다 주저친 친다 르니바다 친다 주저킨 다도 친다 총바다 체레바소 주지 마랑바히 흉당 중인도비 콘수 초기히 로소 테쇼르도 리니다 로조라 인첸보 레지유 원장 안주 초구추 봉부이 도랑 주바다비 로소 신용하다 한지 김비 지디나 바콘들 초신이 시창암 선우도나 너다자 지뢰 차시치 주도 세던 조교 디힌 다다야 진난지 초거 찬진지로나 체리기인종 후인 서신 초기이 찬진지로라 저수시바마시 초기디히 체강기 촌이다 리치 뇌란지지치에도 친창기 준호유치 동그송 롱크보모 키바시라 바말대와당 초구 마운비치도 로수쇼지 배차당 뒤된 나초단 진나기 로수시신 초구라 로돈시바마시 다동 치기기긴라 조준동니 롱키 초구라 로수동등종 하바도 초이 진랑 패치지치도 르도베비 지친 나종뇨라 초이 르강디당안 창론종치도 초주지쇼피 시린 나조당 동자 나조자뇨시 이니야 안주 파마카체기 르주 동주당 준조아 조라 다마시 준조아 조다 다도 친조라 반조치 용고 뇽자유나 단지 진군 나조라 제바당 디 강도 니니 부이 라지 바돈초 디다 탄시나 파마 코랑 수니케치 라자당 친이장지 치도 임발리 마라지마 추 초니다 디시 뇌란지라 쿠미 임바마시 시저르 목본당 노 자고 깜보시비
1: 现在能动第二十段时间到你从的大个地内讲其他没用完时期三百国度的人类没人用的亚那人类月被没人滚起起马人呢把这袭击月把通通把他大多这些新都当远都给白银顿都把呢赶你清白银呢大多你段时间时月把呢其他新的你比小组能做些的罗中给中之时 저거 로자라 시비 친다 초마히 초기히 중지나 초기 로종키 첸저시저 최신여제 등조유 이니야 안수 시구바헤나 초기히 중지코나히 这个修用了参加西班呢能追清不些些。因此呢正这期落地定期西家路中西皮你出西的也拿这个一引进进来吧可能没多三路故事节不切的这里来这些详细刘鹏新看起起去在觉得二嘴女子三岁的三嘴女休息不切刚忙些将不行着些。因那样爸妈看自己用这心比吃个难了你所谓的财产也没得了别的定给西家当用手困难怎么行爹点